0: 우주야, 내 말 들리니? 난 나를 완성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. 내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어. 내 소울메이트 보았니? 난 정말 소울메이트가 필요해.
1: 안녕 우주야, 내 말 들리니? 난 나를 완성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. 내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어. 내 소울메이트 보았니? 난 정말 소울메이트가 필요해.